0: Kosuke! Koshuke!
1: KB 대태조!
0: 아오키 마사오! 노무라 대사! 고쇼쿠니 요쿠소!
2: 아오키 군, 오메데도!
3: 아레가도 고즈마스!
2: 아오키 군, 장롱전 시레오 다이호노 켄! 안타노 오카게다! 시레부니 키미노 호메조 신세시다!
0: 감사합니다. 私のやるべきことだ。
2: この陳正武、今はどうだ。
0: 安心ください。牢屋に閉じ込んでいます。逃げられんのだ。
2: よし、いいぞ。今回、私は火中軍部、松井司令官の依頼で、わざわざ聞いて、この陳正武、会うためにだ。
0: 大佐、ここについて、まだ休んでない。
2: 陳正武は、我らにとって重要な人物だ。今すぐ合わせろ。
0: はい。